0: 망해줘.
1: 문자산.
0: 형, 그거 뭔데? 아무리 오빠가 있다. 또 뭐지? 또 어느 분은 왜 안 갖고 가봐.
1: 보안받아.
0: 뭔데?
1: 아예?
0: kustal enda engagu watu rango nero leso ni wakulukumba ore wakazana wake gula wasu mwuru wa ndiko